시가마닷나아이컵쇼암샤니야무뚜나바이나루남콘고무찜따아이쪼라미무엠콘제무콘인데고무뚜무이뚜무슈뼈마샤유무이시당파이당콘나콘슈뼈단엠콘제

시감다나아이컵쇼암샤니야무뚜은나바이나루남콘고무찜따아이쪼라미무엠콘게무콘은데고무뚜뭉의뚜무시뼈마샤유의시당파이당꼬나콘시뼈단엠콘

아머니, 오디트 무과마나나가 무과티마과니 마미 사시강아 파워티시마니 푸파 바바데오디트스니 자시잔지 리파니마 티츠구티츠데 나부페부타좌츠 소듀산리츠비디스니 오디트망오 니시티시마니 파마니 자시잔지데 지지자 히고나마부두 파마데 샤무와베스니 오디트다이망오 산시티시마니 시와시미 초페초자 卡瓦罗托布尼机械的机器人一装了吗？不读，一瓦的双木瓦百森林乌都推芒我，提玛尼苏修罗峰木瓜尼马里苏什，起码来买不来，来咋子图多他不怕不怕怕嘛？是咋屋子出牌出咋不得乌都推带芒我？我是木瓜尼马里苏什尼，来牌咋听你嘛？买不来尼阿克嘛多，一块尼阿斯尼提咖哩嘛吉，买不来出牌，起码来出牌哩吉斯尼。起码来得吃里拉筋啊！起码俩可多没见过，一副瓜种的瓜去杀猪啃鸡，阿可多提帮忙瓜瓜去杀猪啃鸡，买不来一块吃里鸡酒瓜给你，瓜去杀猪啃鸡啊！我都推木瓜嘛你，起码来买不来来咋没见过？不怕不怕怕嘛？实在我在带，我都推带他妈咪嘛带对摩罗木瓜嘛我。

아머니, 오늘도 무과만 나나가 무과티마과니 마미 사시강아 파워티시마니 푸파 바바데오드테스니 자신자니 리파니마 티츠구티츠데 나부페부타좌츠 소듀사니츠비디스니 오드티망오 니시티시마니 파마니 자신자니데 지지자히고나마부두 파마데 샤무와베스니 오드티다이망오 상시티시마니 시와시미 초패초자 강원노초부니 지체대 지지자 이조나마 빼도 이와대 双모와 베스니 우드 테망오 테마니에 소쇼 노포무관니에마 리소시 치마레메뮬레 레자즈토도아타 푸파바파 파마 시자우자 초패초자부대 우드 테다이망오 고시무관니에마 리소시니에 네페자티니마 메뮬레니아크마도 이콰니하스니 티갈리마지 메뮬레 초패 치마레 초패니 지스니 치말레 데 츠리 라징아 치말레 아크 도아 무제과 이쿠과 조니 과키 사조 키지 아크 도티 바마과 과키 사조 키지 메밀레 히콰 츠리 지조과 그니 과키 사조 키징아 우드테 무과 마니 치말레 메밀레 레자 무제과 푸파 바파 파마 시자 우제데 우드테 데타 마미마데 듀모알로 무과 망오

이마테스 아무시 니자이제 동마구 꼬마즈리 체레레 하바자리 바르르 완누무과 관예세 완누과키 케니세 가투세벨로 마뉴세마니아 니자이제 도타 아제티크도니아 우드티토츠 아제티크도타 무테티토지 아제티크도타 간예티토리냐마데 드모스니 소조이쿠과 란소보 니자이제 도마데니나와타 지체 니마그니 아디 가츠 나살료 베마오 종